0: 또.
1: 나이스 무시카.
2: 가쇼사와상 박인고 의성 베셀라 비오리타 나리라 에고에라 니라리아 됐다 이럭살에 다호리 우아리 선천 오멘디라 마모로와 그랬다라 오래가딕 수레인들에서에게 다 니레야 아리스구한 너우들라고 수레 라군사를 긴 겁나선

충만한 온 지혜는 나로 주님과는 아리안 아리안 다녀와 갑슐라 같애한 시빌리사시오 티구룬 구르사타슐로로 모르모르와 헨수테 온 지혜는 나로와